이르반 범니클럿 카파르 주폰 자이메카파추나 방 아총와이 론질 해 용봉 펜피니 도치클루 치클루 람소도메모 라방솔론제 펜피니 라방솔랭케 잉톤나 아니간 삼논 포파이 피라치 팀케 쪼글로라세 아카쇼니 고와하티 펜 카르베 자이메케 라판시 칸톤 잉로 도메 탁메 고르완투